0: 과시하라.
1: 그렇지와. 난쿠다. 와레와레 너대약 으분타리 내대 여기 기대마 가시도. 아타시테 오모 그돌이 대절하라치오 에츠나카라 돈스 우리와 주거노 그노 조호조 부요시리 이치 하지로노 그대노
2: 前より全く違います。
3: チベット八郎が来ました。